있는데 반토양 릴키는 빠이리르고 하이하이 따이방미 부나마가 콜리는 바바야후루 마부기신 다빵범마뜸 요리는 제라 꽈 꼬비 뚜나

이세이세이 딴 적해보갈로이나나 라이프원인 프로그램 마니포리 필미세기 그돌 란톡쳐볼로이제리 나세기 듀티도비리버 엔지니어 싱디 나옴 조이첸드라 마디 라이슈롬 사르첸드라 듀티룸 매니지먼트 다 통그람 엘리션 더럼 란톡 피키비 아마디 텔레폰 옥자키비 닝톡즘 램비스나 Adonai thoram taviri bahasa kasbani infal ge kangla channel dekini channel istahuk jika muk taviri si ngai ko takisi.

파타코 북닝 답타 코바 타모이두수 칸 키시바 와칼 아묵당 잉네 레이타나 비키노 타모이도 라이나 옌키시 단자 아마 장잉시 레콜 쿠딩 통바 코이라 바라 나이키시 타모이 마네 싱락바 Sangeeta Chungkhamgi Naitom Khonjilda Ajit Ning Thaujana Seiringba Rahul Blue Na Seirangba Ngai Khisi Isaya Sibutambi Ning Haina Khanbi Rakliba Marup Shingdi Kaira Wangkhe Maning Laikai Degi Luang Them Tomba Ningol Pushpa Thoibi Purnima Ajit Puthem Huikap Makha Laikai Degi Thongram Lingjil Mairaba Kaishampat Ahaibam Laikai Degi Kangjam Debeshor Amadi Ngai Kho Tangkhi Sibutambi Riba Marup Shinga Punnata Mina Jage Haina Thambirai Marup Shingna Khanbirak Paisai Khudol Damjari Punnata Mina Rasi

미세시 다한지 기부글로이나 마땅하시다 땅크가스기 오이나 레이박닝 베이쉬싱 쿠돌담발로이신저리 아카스파니 임팔 하우직 바랏기 라스트르파티 스리마티 드로파티 무르무나 바랏기 닝탐누밋 잉글리싱아니 군가 타룩기 망오이나나 자티미안다 피바와로 델리다기 릴레다 미쿱카라기 마능다 타비레시

0: 농톰밤 로마나 포톡바 타마게 홈수바 탕즈 쿠딩기 강라 채널드 산독리바 동안 동안 부신 밤들레리바 미오이싱 미점되게 하우라가 마삭 나이바 미오이 까야기 마코이 마코이기 망란기 마파우 콘젤기 쿠탕드 산독리바 망라이박다 아이기 이레이박 이람담 오거스기 땅 따라망아 누미둥바풍 따라니 토이미니 따라잣바다 따비가니 망란싱 아두데기 가나곰바 아마기 Manglan gi mapau ama.
1: Aigi iming yung kam zandani devi. Aiyasi all India radio impal gi a great artist ni loina loina na Manipur Dramatic Union gi senior artist ni amadi atopa aigi sangsthan sing da ai direction supijai. Ministry of Art and Culture New Delhi da aihak senior fellowship phangjakre. Aihak asina. Malem taibang panasida imagi gadbadagi hanga haiduna tholokpa matamdagi aina taibang mirol tarakpa isada miwebgi loksing haibadu lakpadagi aina kari haina mangama mangjakki bagi aigi manglanda aigi irai bak iramda masigi maramda aina mangjakki ba manglandi aikho

0: 따비레 야이콘 타고이 데비데기 공존 벌바 닝토롤다 켈렘바나 카타닝 닝토다 람네버기 마탕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지가 목따비라시 바르키 라스트라파티 스리마티 드로파디 무르무나 바르키 닝탐 누멧 잉글리싱아니 쿤가타루키 망오이나나 자티 미암드 피바 와롤게 마니프리 와한토
1: Aigi nungsiraba irai baksa asing khurumzari ningtam numit ki kumai gi mangoi nana aihakna nakhoi pumnamakta nungai ba phongdokchari haujiktagi pungkhara gi matungda leibak asina masigi ningtam khiba numit ki sahi marifu gi matungi senglaba numit adu uba phanglagani bharat ki manung amasung mapanda leiba bharat masa singna kumai asibu harau tayambaga loinana pangthokli ꯑꯩꯈꯣꯏꯒꯤ ꯃꯁꯨ ꯑꯍꯨꯝꯒꯤ ꯐꯤꯔꯥꯜ ꯑꯁꯤ ꯑꯩꯈꯣꯏꯒꯤ ꯅꯤꯡꯇꯝꯕꯒꯤ ꯃꯁꯛꯅꯤ ꯑꯩꯈꯣꯏꯅ ꯃꯁꯤꯕꯨ ꯆꯥꯎꯊꯣꯛꯆꯕꯒ ꯂꯣꯏꯅꯅ ꯁꯤꯡꯈꯠꯇꯨꯅ ꯄꯥꯏꯍꯜꯂꯤ ꯑꯣꯒꯁꯠ 15, 1997 ꯚꯥꯔꯠ ꯏꯃꯥꯕꯨ ꯌꯣꯠꯂꯤꯡ ꯊꯥꯡꯂꯝꯕꯗꯒꯤ ꯅꯤꯡꯇꯝꯍꯟꯈꯤ ꯃꯤꯄꯨꯝ ꯈꯨꯗꯤꯡꯃꯛ ꯅꯤꯡꯇꯝꯂꯕ ꯚꯥꯔꯠꯀꯤ ꯄꯟꯊꯨꯡ ꯂꯥꯏꯕꯛ ꯁꯦꯝꯒꯠꯄꯗ ꯁꯔꯨꯛ ꯌꯥꯔꯛꯏ ꯅꯤꯡꯇꯝꯕꯒꯤ ꯑꯁꯦꯡꯕ ꯋꯥꯍꯟꯊꯣꯛꯇꯤ ꯃꯈꯣꯏꯒꯤ ꯑꯅꯤꯡꯕ ꯑꯄꯥꯝꯕꯕꯨ ꯅꯤꯡꯇꯝꯅ ꯁꯤꯖꯤꯟꯅꯕ ꯉꯝꯕ ꯑꯃꯁꯨꯡ ꯚꯥꯔꯠꯄꯨ ꯃꯥꯂꯦꯝꯒꯤ ꯂꯩꯕꯥꯛꯁꯤꯡꯒꯤ ꯃꯅꯨꯡꯗ ꯃꯥꯡꯖꯤꯜ ꯊꯥꯕ ꯂꯩꯕꯥꯛ ꯑꯃ ꯑꯣꯏꯅꯕꯒꯤ ꯊꯕꯛꯇ ꯁꯔꯨꯛ ꯌꯥꯕ ꯍꯥꯏꯕꯁꯤꯗ ꯂꯩ ꯊꯋꯥꯏ ꯌꯥꯎꯕ ꯃꯍꯩꯔꯣꯏ ꯑꯃꯁꯨꯡ ꯑꯣꯖꯥꯁꯤꯡ ꯂꯩꯕꯥꯛꯀꯤ ꯆꯥꯎꯈꯠꯅꯕ ꯍꯣꯠꯅꯔꯤꯕ ꯁꯥꯏꯟꯇꯤꯁ ꯑꯃꯁꯨꯡ ꯏꯟꯖꯤꯅꯤꯌꯔꯁꯤꯡ ꯍꯛꯁꯦꯜꯒꯤ ꯌꯥꯏꯐ ꯊꯧꯔꯥꯡ ꯄꯥꯏꯈꯠꯂꯤꯕ ꯗꯣꯛꯇꯔ ꯑꯃꯁꯨꯡ ꯍꯦꯜꯊ ꯀꯤꯌꯔꯒꯤ ꯊꯕꯛ ꯇꯧꯔꯤꯕꯁꯤꯡ ꯂꯧꯃꯤ ꯁꯤꯟꯃꯤ ꯄꯨꯝꯅꯃꯛꯅ ꯃꯈꯣꯏ ꯃꯈꯣꯏꯒꯤ ꯁꯤꯟꯐꯝꯅ ꯂꯩꯕꯥꯛꯄꯨ ꯁꯦꯝꯒꯠꯄꯗ ꯊꯧꯗꯥꯡ ꯌꯥꯔꯤ ꯁꯥꯟꯅ ꯈꯣꯠꯅꯕꯒꯤ ꯂꯝꯗ ꯍꯩꯁꯤꯡꯂꯕꯁꯤꯡ ꯈꯨꯠꯁꯥ ꯍꯩꯕꯁꯤꯡ ꯑꯥꯔꯇꯤꯁꯁꯤꯡ ꯂꯝꯕꯦꯜ ꯁꯥꯟꯅ ꯎꯕ ꯉꯝꯕꯁꯤꯡ ꯄ꯭ꯔꯥꯏꯚꯦꯠ ꯑꯃꯁꯨꯡ ꯄꯕ꯭ꯂꯤꯛ ꯁꯦꯛꯇꯔꯒꯤ ꯊꯕꯛ ꯇꯧꯔꯤꯕꯁꯤꯡ ꯃꯤꯌꯥꯝꯒꯤ ꯃꯤꯍꯨꯠꯁꯤꯡ ꯑꯥꯏꯟꯒꯤ ꯂꯝꯗ ꯊꯕꯛ ꯇꯧꯔꯤꯕꯁꯤꯡ ꯃꯊꯧ ꯃꯁꯛ ꯈꯪꯅ ꯊꯕꯛ ꯇꯧꯔꯤꯕꯁꯤꯡ ꯑꯩꯈꯣꯏꯒꯤ ꯁꯦꯜ ꯊꯨꯝꯒꯤ ꯐꯤꯕꯝ ꯐꯒꯠꯅꯕ ꯆꯥꯎꯅ ꯅꯠꯇ꯭ꯔꯒ ꯄꯤꯛꯅ ꯁꯦꯜ ꯊꯥꯗꯔꯤꯕꯁꯤꯡ ꯃꯁꯥꯒꯤ ꯑꯣꯏꯖꯕ ꯊꯤꯗ꯭ꯔꯕ ꯁꯣꯁꯦꯜ ꯋꯥꯀꯔꯁꯤꯡ ꯁ꯭ꯋꯥꯁꯇ ꯑꯚꯤꯌꯥꯟꯒꯤ ꯑꯃꯥꯡ ꯑꯁꯣꯏ ꯁꯦꯡꯗꯣꯛꯂꯤꯕꯁꯤꯡ ꯑꯃꯁꯨꯡ ꯂꯩꯕꯥꯛꯀꯤꯗꯃꯛ ꯃꯥꯡꯖꯤꯜ ꯊꯥꯅ ꯊꯕꯛ ꯇꯧꯔꯤꯕꯁꯤꯡ ꯄꯨꯝꯅꯃꯛꯅ ꯂꯩꯕꯥꯛ ꯑꯁꯤꯒꯤ ꯆꯥꯎꯈꯠꯅꯕꯒꯤꯗꯃꯛ ꯃꯥꯅ ꯃꯥꯅ ꯑꯉꯝꯕ ꯈꯨꯗꯣꯜ ꯄꯤꯔꯤ ꯍꯤꯔꯝ ꯀꯌꯥꯗ ꯊꯕꯛ ꯁꯨꯔꯤꯕ ꯃꯁꯤꯡ ꯌꯥꯝꯂꯕ ꯃꯤꯌꯥꯝꯅ ꯁꯪꯕꯤꯙꯥꯅ ꯄꯤꯔꯤꯕ ꯀꯥꯡꯂꯣꯟꯁꯤꯡꯕꯨ ꯊꯃꯣꯏ ꯁꯦꯡꯅ ꯄꯥꯡꯊꯣꯛꯂꯤꯕ ꯄꯨꯝꯅꯃꯛ ꯂꯩꯕꯥꯛ ꯑꯁꯤꯕꯨ ꯁꯦꯝꯒꯠꯄꯗ ꯊꯧꯗꯥꯡ ꯌꯥꯔꯤꯕ ꯉꯥꯛꯅꯤ ꯑꯩꯍꯥꯛꯅ ꯃꯈꯣꯏ ꯈꯨꯗꯤꯡꯃꯛꯄꯨ ꯊꯥꯒꯠꯄ ꯐꯣꯡꯗꯣꯛꯂꯤ ꯊꯣꯏꯗꯣꯛ ꯍꯦꯟꯗꯣꯛꯅ ꯑꯩꯍꯥꯛꯅ ꯑꯥꯔꯝ ꯐꯣꯔꯁꯦꯁ ꯑꯍꯨꯝꯗ ꯂꯩꯔꯤꯕ ꯑꯥꯔꯝ ꯐꯣꯔꯁꯦꯁ ꯑꯥꯔꯝ ꯄꯨꯂꯤꯁ ꯐꯣꯔꯁꯦꯁ ꯑꯃꯁꯨꯡ ꯃꯊꯧ ꯅꯤꯡꯊꯤꯅ ꯇꯧꯔꯤꯕ ꯄꯨꯂꯤꯁ ꯄꯥꯔꯁꯅꯦꯜ ꯄꯨꯝꯅꯃꯛꯇ ꯊꯥꯒꯠꯂꯤ ꯑꯩꯍꯥꯛꯅ ꯚꯥꯔꯠꯀꯤ ꯏꯀꯥꯏꯈꯨꯝꯅꯕ ꯑꯃꯁꯨꯡ ꯃꯇꯤꯛ ꯃꯒꯨꯜ ꯍꯦꯟꯒꯠꯍꯜꯂꯤꯕ ꯃꯄꯥꯟꯗ ꯂꯩꯈ꯭ꯔꯕ ꯚꯥꯔꯠ ꯃꯁꯥꯁꯤꯡ ꯑꯃꯁꯨꯡ ꯑꯩꯈꯣꯏꯒꯤ ꯑꯦꯝꯕꯦꯁꯤꯗ ꯊꯕꯛ ꯇꯧꯔꯤꯕ ꯄꯨꯝꯅꯃꯛꯄꯨ ꯊꯥꯒꯠꯂꯤ ꯑꯩꯒꯤ ꯅꯨꯡꯁꯤꯔꯕ ꯏꯔꯩꯕꯛꯁꯥꯁꯤꯡ ꯑꯩꯈꯣꯏꯅ 2023 ꯑꯩꯈꯣꯏꯒꯤ ꯅꯤꯡꯇꯝꯕꯒꯤ ꯆꯍꯤ 100 ꯁꯨꯕꯗ ꯆꯥꯎꯈꯠꯂꯕ ꯚꯥꯔꯠ ꯑꯣꯏꯍꯟꯅꯕ ꯆꯪꯁꯤꯜꯂꯤ ꯑꯟꯇꯣꯗꯌꯥꯒꯤ ꯏꯊꯤꯜꯅ ꯂꯝꯖꯤꯡꯗꯨꯅ ꯑꯩꯈꯣꯏꯒꯤ ꯆꯥꯎꯈꯠ ꯊꯧꯔꯥꯡꯒꯤ ꯃꯍꯩꯁꯤꯡꯕꯨ ꯃꯤꯄꯨꯝ ꯈꯨꯗꯤꯡꯃꯛꯇ ꯐꯪꯍꯟꯕ ꯍꯥꯏꯕꯁꯤ ꯋꯥꯔꯦꯞ ꯂꯧꯔꯤ ꯑꯩꯈꯣꯏꯒꯤ ꯏꯅꯥꯛ ꯈꯨꯜꯂꯕ ꯆꯠꯅꯕꯤ ꯑꯃꯁꯨꯡ ꯅꯤꯡꯇꯝ ꯏꯍꯧꯒꯤ ꯐꯤꯗꯝꯁꯤꯡ

시바부 라짜박이 마이 반통 앞다기 났대 야이 바보 오키바두니 나하나 이깡 타낭 라빌레랑아 가람 날라 샷담루니 아망 바농기 마빠이나 아티야부 칸진다나 가람 발레 마이다 농주 키바게 나이제기 카우강 라바 아이기 푼시나 아티야 낭기 농리 푼시 주빠시마 Punsi chupasima.